당신을 보내봤다. 울면 한번 파해. 나만 고소해. 어디야? 미안한 것 같아. 미안한 나만 파해. 그럼 이놈의 게 티안 미야사 앤다이 지쳐보시야. 벌써 내 희애를 앤지야 뭐. 내가 뭐냐 미치야도 나 버찌를 풀다 뭐 니애니래. 니애니 버찌야 어디야? 애니야 내 니야 아우 지야 뭐. 나서 우찌야 뭐 예수 뱀지 없어 아직 너 뱀지 못 보아도 미애니래. Hey! Dear friend! Look at you!